0: 대장이 부르셨습니까?
1: 박대회, 인민군 군복 여시벌이랑 평천복 좀 챙겨와.
0: 네, 알겠습니다.
1: 그리고 소련 무기도.
0: 걱정하지 마십시오. 다 찾아오겠습니다.
1: 가봐.

0: 인민군 동지 수고 많습니다. 아, 저는 여기 알렌리 이장 저가라고 합니다.
1: 안녕하세요, 이장 동지. 저는 특별파견부대 최대장이요. 이건 증명서요. 우리는 북쪽에서부터 이곳에 유격대를 찾으러 왔소. 좀 연계 좀 할 수 있어?
0: 아, 네. 아, 일단 우리 마을로 들어가 쉬시죠.
1: 됐어. 어차피 우리 금방 갈 거요. 혹시 이 마을에 노동당 당원은 없어? 도당이 지시를 전해야 하오.
0: 없는데요. 인민군 따라 다 갔지요.
1: 가족들은? 인민군이나 노동당 가족들도 우리에게 중요하오.
0: 두 가족은 있는데요.
1: 그들을 불러주시라. 위선을 대신해 위로라도 전해야겠소.
0: 네, 바로 불러오겠습니다. 네.
2: 好，今天的会议就到这儿吧，大家各自去准备一下，晚上在指定的地点集合出发。
3: 是。
2: 徐仓，你带着张同志去吃个饭，休息一下。
4: 好。

0: 번째 대구에서 하고 있어서 아는 사람이 맞습니다.
1: 야, 너 소속 어디야?
0: 옥강도 경비대입니다.
2: 옥강도 경비대. 어쩐지 이렇게 말랐다 했어. 지방 부대는 음식이 제대로 안 나와?
0: 고기를 자주 못 먹을 뿐이지 괜찮습니다.
1: 어, 같은 취향이도 군인이 될 수 있어? 나 적을 때로 넣을 수는 있겠나?
0: 어? 뒤에 따라오는 부대도 우리 사람입니까? 대원님! 아, 대원님 죄송합니다.
1: 묻는 말 하나 대답하지 못했나? 아,
0: 죄송합니다.
3: 그래, 동네.
2: 너 괜찮아?
1: 아니요, 같은
2: 저희! Let's go!
1: 동호야. 이거 뭐가냐?
0: 우와!
1: 살 움직여 해줄게.
0: 감사합니다. 여자친구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?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.
1: 됐어. 나 간다.
0: 안녕히 가십시오!
4: 제사장님, 제 2소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
5: 왜 이제서야 온 거야?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걱정이잖아.
4: 오늘 홍성리를 정리하고 시간이 남길래 신우동도 정리 마쳤습니다. 내일 옥강이만 정리하면 끝입니다.
5: 정리 상황은 어때?
4: 두 마을에서 빨갱이를 모두 17명 처단했습니다. 더 이상 감히 빨치산과 연락할 주민은 없을 겁니다.
5: 잘했어. 듣기로는 옥강이 주민들은 전부 다 북괴 지지자들이라고 하는데.
4: 네,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.
5: 그럼 마을 정체를 쓸어버려야 할지도 모르겠군. 내일은 내가 대원들 데리고 옥강리에 갈 테니까 자네 잘 쉬도록 해.
4: 네, 알겠습니다.

0: 에이 재구.
1: 네.
0: 저기 몰래 숨어 들어왔다고 선부에서 그러던데 이상한 거 없었어?
1: 없습니다.
0: 침투를 막기 위해 암구호를 박았어.
2: 가라, 진행관. 그래, 들어가 고래 박아. 지금 빠진 거 몇십 그리 문에 못 당겨야.
3: 你让他的请走去看看。穆队长，你带着部队继续前进，到前面隐蔽隐蔽等待。
2: 是，
3: 跟
2: 这边科长。

0: 삼고
1: 가자 회담
0: 양파 어디 소속입니까?
1: 미군 수색대입니다. 우리 조원님께서 여기 보조소를 통과한 부대가 있었는지 묻고 있습니다.
0: 있었습니다. 대략 수십 명 정도의 인원이었습니다.
1: 진학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?
0: 제가 교대하자마자였으니 아마 한 시간 정도 됐을 겁니다.
2: That just passed by about an hour ago.
3: Okay, let's go and check them out.
1: 빨리 길을 비켜 통과시켜 주십시오.
0: 네,

0: 사진이나 많이 다는 것 같습니다.
1: 그거 인사관에 가서 물어봐. 사실 나도 보기에도 달라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어. 어이없어.
2: 야, 너 이름 뭐야?
0: 박선호입니다.
2: 선호.
1: 내가 증명해줘. 돌아가서 인사관 농락하고 극장을 풀 거야.
0: 화내지 마십시오. 얼핏 버슨으로 닮는데 자식이 볼순으로 닮았습니다.
1: 아, 빨리 열어.
0: 안녕히 가십시오.
1: 그래, 간다.

0: 세워.
1: 안쪽까지 차량 통행 가능합니다.
0: 옥강리까지 한 2km 남았습니다.
2: 모두 차에서 내려서 걸어간다. 마을 근처에 도착하면 도로를 피하고 숲을 통과해서 마을을 보호해야 한다.
0: 네, 알겠습니다.
3: 장군 마차! 거부로 진진한다!

0: 누구요?
1: 나요.
0: 당신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? 빨리 들어오시오. 아니, 갑자기 왜 돌아오신 거예요?
1: 마침 여기는 지나가던 참의였어. 지원관 동지들도 인대산에 도착해서 내가 먼저 요격대 상황 알아보러 온 거요.
0: 아직 식사 전이시죠? 가서 밥 차려올게요.
1: 아니, 그게보다 우선 박아마이한테 얘기해서 지원관 동지들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대접해야겠어.
0: 알겠습니다. 애들이 많이 보고 싶죠?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셔서 애들이 많이 그리워해요.
1: 나도 많이 보고 싶으라 그래.

0: 박대회. 네. 기관총 간장은 남아 도로 입구를 봉쇄하고 나머지 대원들을 두 갈래로 나누어 산에 올라가 오거리로 보유한다.
1: 네, 알겠습니다.

0: 아무래도 이 마을 김새가 이상해. 전쟁 시기라 원래 신경이 부족해서 하루 두 끼도 겨우 먹을 텐데 왜 이렇게 이런 시간에 마을 주민들이 밥을 지는 거지?
1: 혹시 빨치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
0: 그럴 수도 있지. 근데 마을에서는 군인을 보지 못했단 말이야. 아니면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라는 것일 수도 있고. 어제 받은 전보로는 저 군의 침투 부대가 전범 방어선을 넘어 잠입했다고 했는데 설마 전범군을 맞이하는 건가?
1: 그렇게 빨리 올 수는 없습니다. 오는 길에 수많은 검문소랑 봉쇄선이 깔려있고 특히 삼천강을 건너는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. 분명히 북측 빨치산인 게 분명합니다.
0: 중군을 무섭게 보지 마. 놈들은 항상 모두 예산을 뒤엎는 덕분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놈들이 여기에 왜 왔냐는 거야.
1: 그럼 지원 요청합니까?
0: 아니야. 일단 상황부터 파악하자. 군편은 이내 사서대 연락해서 마을 주민들이 대체 뭐 하는지 엄밀히 관찰하라고 전해.
1: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.

0: 대장동지.
1: 북한에 가서 물어봤는데 지원군들이 이미 머지않은 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.
2: 잘 됐어. 지원군 놈들은 찾으러 갑시다.